0: 같이
1: 이라디오쿠 목간 이라디오쿠 목간 이라디오쿠 이게 거기 또 쓰레기다 모양기 또 이라디오쿠
2: 에 kenapa kalian berkelahi?
1: Ini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C.
2: Ah, radio C. Mendingan radio P. Kalian kuno, itu radio

0: 이 라디오 꾸
1: 이게 나무 거기 두세요. 나무 향기 도이가 라디오 꾸.
0: 에헤 그나빠 관련 들끌라이
1: 미미미 리얼보드 라디오 꾸. 아쿠칸 모든 어린 라디오 어째
0: 아 라디오 째 뭔데 라디오 빼 관련 꾸노 이또 라디오 양 꾸랑 아찌 이니 라디오 양 아찌 능유린동
1: 96.9
0: 아찌야
1: 라디오 아빠니
0: 이니 알코가 라디오 마이